자, 나의 안녕하이. 자, 우리 제로 소리 안녕이야. 내 메카 전에서 어머니 부하는 사카와 내 메카 전에서 얻는 사카냐고 뱉는와. 사사와 왜 온다.